0: 누가?
1: 마트 준비로 오마오마네.
0: 정훈아.
1: 마트 광고 주제네. 이제 미국이네 유럽에 구하러 누가 뭐 그런 국가라 그런 국가를 해야 나도 그 얘기한 남바로. 그런 나야 뭔가 지금 마우나 나에서 마트와 뭐 그런 문화 문요. 그런 나야 어 지마베 하마 나 지마베 테라 지마베 우리가 마트와 뭐 그런. 그런 나야 안 가리 되고 마우나 노론데 되게 마트와 뭐 그런 나가 되고 마우나 노론 거 많이 되냐 누구 얘기. 무구로 모아 무구로 랭구 하루 누구로 랭구 하고 가고 가라 공간도 거의 얼마씩 있어 마시와 무구로 모나 문 오늘 회도 뛰어라 공반 도론도 받아 뛰지라 무예 허방과 우리의 유리매기 안도 마두방아 난도 뛰기나 구방아 내 두아도 이거 내비 노우 가라 나도 거고 가래라 마시와 무구 어여 문이 와시아 부모 오시아 바리 누구의 바리 리로 오시아 자 니가 미사 무가지 거 인데라 요바 안도 보시 마베 때 우리의 아쿠 해쿠 마베 소라 마시와 무구 무가로 자리 여기 쓰러 잔디 거 이로 모나 마사 해고 우리의 유리매기 아멘
0: Kwa hivyo mama leo dimbisho baga here.